0: 아로마 이다 가이크로하셨나?
1: 도와스 이사 도와스 과가 도와스 카이 카이 구이센 도도센 스위스위센 사다드랑과 카이 과고 과고 과고 과고 과고 과고 과고 구이센 구이센 구이센 구이센 구이센 우이츠마 코이크미 다니신 우이츠마 코이크미 다니신 따따따따따따 따따디 카이 따디 카이가 따디 제사 공간가 마네 네네 보링 디차사 창오이바 미아스키나 카이츠아웃스다 다니신 카이나츠다 가가 네 카이츠아웃스 아이스키 우스코 다인 체세 크바치 카이치스 금니 타이야 후가 모난 아이치 타이야 후가 코리 우치 타이야 후가 코에바 타요 진에 카이치다 덥친 주관 나이 다이신 라시 카인 까우도 마시 까라라시 테이라시 고바나라시 카이치고 카이신 하츠키 카이오나 구이센 카이 카이 카이 카이 티 카이라 고이게 카이라 호이 도도센 도도센 도도센 도도센 과고 과고 과고 과고 사츠 아니야 사츠 가리야 아니 파스나츠코 아이마바이 사츠 가리야 아니 파스나츠코 아이마바이 구이센 구이센 도도센 도도센 도도센 까우 따사도 커빈 닥토나 스콜 가루가 우친 닥토나 스콜 가루 군 아르마노 캅 아이니시사 스콜 두가 나이니사 디베나 디블라바티 디디타이 디라민 게토나 니세관 우야 후나 쿠이바 마이 디드라미오 당 후루만 쿠이바 마이 후나 히 근데 왜 칸가오토마 이스콜코니 이야 칸가오토마 이시나 나우루 니꺼 가다기 그시다긴 안왕 아이바 온기니 105다퀸나 니 105다퀸니 사다라 두 타이누 가퀸나 우와 친다퀸나 니다 가우구 친다퀸나 친다나 우 퀸다 미치훈 퀸다 디사카훈 코엔투이나트 나우사 암나사츠카 코바 모츠마디츠 코엔카 우에하나우 마디츠 코엔카란 호이 에 마디츠 코엔카라 수리 에 마디츠 코엔카 테르데라 카남 아이 마디츠 코엔카나운 오밍아 우에하 마디츠 코엔카 우입 아찬 아리에하 마디츠 코엔카란 하오바이 마디츠 코엔카나우 코엔디 남디나 고이츠하나우 노 코엔치나우 코엔사 우입겐나우 코엔 아미베투야바 노 암사츠카 토바모사츠나우 마딘 코이나 친게 코이나 온게 코이나 온게 친게 코이나 친게 코이나 친게 코이나 디데르데 까나마 치티 우이바 아리아 치티데 치티 우이바 치다게 코인카라 꼬마꼬네 치다기란 호이 치다게 코인카 코인나라 까바이 치다게 코 되게 네거가 마디라 스투이 코이 스투이 인디고 스투이 코인하 다이고세 사찬 한우 옷 호라가 코인하 사투착마 헬레가 코인하니 치치 헬레가 코인나 투이 사투차 친지 코인 디폴트 누나 사츠바 친지 코나 마디라 디스쿠샤니하 하레츠카 사치나 네 투이 코인 네츠다 온게 코이나 친게 코이나드라 민하 사치나 카 코이츠 아세 농 치투이 치고 게디신 디다치나 우가 다이나드라 코이나 디 아마간 코이나 디다 카디 이 마리다 코인 카란 호와 마리다 코인 카 이 코인 투이나 디다 카닌 이 크미라 이 코인 투이나 디다랑 호이 퀸투이나 디다칸닌당 화호나랑 호와 퀸투이나 디다칸닌다 다니센 코미라 다니센 퀸투이나 디다치낭시 코이다 아우 우거다.

SK 꽤싸매 쪼바스 NB64. 디세 이르코 체디란 호안 다나 크레데 사우 베드월 응아바 베카디라 코마 히세 Landless People's Movement LPM skin ain han sensa hanupting hanumadi wali chi khas e omkhain sens season osip

야 강아지 아디라 도스난기 호나치 토룹기 또 탱아고바 세대기 그룹이 프란레기기 호라가시 까나가시 타이사시 니담인 아브나 아 세네갈리딘 홍 아스나라시 하오마디라 그룹이스키 나카이사 하비 나바 감시아 공공스키 볼사치 니락나 합기 니스업 이 프란레기 암구생 아티앙 아잡게 세네갈 강아지 하이브티 카우바 나이웨가 카카이사 역세니께 이하 볼사고 나하이 하이브키 카우바 카카이사 아리고 세 겔레스 발레빈 아우티 보스코 나가이도안 나비 카우바시고 카카이 하라루 살군가 하옹 간가다게니 코인 와이가다게 코디디사 말이야고이 세게 아 암고세고 나가이께 세네갈리게 하보스고 카이 아니스케 말이마 볼사 말이마 볼스케 네사치 아마세 페세고 이하스네 볼스케 나스카 우에 하우스케네 볼사 카이세 오라카세 하마사치 카이사세 와타시까 와소로스타고 나사이디라게니 민가로 세게 Adira thousand say Garu, Cotin Gosigay Swap Naski Nisati, Senegal Kwangi, Amase, Ausal Kwap Nasi, Gap, Ihana Tigi, Adira thousand say, Kami and Ipjoko Cream, Hydro 10, Break Tiramin Kaliku Yenivagesigi, Water Break Tiramin Askinesa.